0: 내려와.
1: 인자로 벌벅든 자로 고랑아에 많을 거야. 몸이 마르나 그러나 밥은 비를 거라까 강아 라롱아 대하고 왕아 일프라 모이코 까포코 아 모잉을 좀 오빠네야 멍으로

여도할이 만약에 아예 바박도나 걸었나 고랑아에 고랑아에 아들은 블란블란 노랭아에 만약에 가 비즈나 아들이 걸었는데는 나가들이 걸어팔 아도할이 양아이로 볼로야 바박도나로 가고로 여라케 미랬나 오니 아 만약에 내 아고 유타나가이 유타콤 만아가이로 아발아냐